0: 약간 파이프 트래픽 광고로 금방 새로 많이 샀다 만들었다 해서 많이 최근까지 새로 안 왔다라고 이거. Kind of fiber just on private pro key distribution.
1: Say again for
0: 10-5, you were
1: verbal.
0: I kind of 5 cross pro key at below 9 out of
1: 10. What's the outer below 9 out of 10?

0: 플레이어 55번 클리어드 바이 어스 밤 탄고 어라이벌 메인텐 플라이트 1150 메인텐 플라이트
1: 150 클리어드 프랑크 탱고 어라이벌 플레이어 55번 대기